0: 깜짝 예민 존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가 가미 서플라이.
0: 깜짝 예민 존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끝방은 버거이 석컬로워커.
0: 깜짝 예민 존.
1: 바라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깜짝 예민 존.
1: 마이 먹어 벨락 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라스.
2: Babakal! Babakal Ice!
3: Ano nga ice baklon mo, how?
2: Ang wala ka katunaw, di pare sa relasyon namon. Pagkatapos na initan, gulpi na lang nag-evaporate.

0: 깜짝 예리 쫄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플라이
0: 깜짝 예리 쫄!
1: 너무 불리한 인포된 로컬 건강한 바가이 석가루와까
0: 깜짝 예리 쫄!
1: 바라사 단은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 쫄!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트로 오라스
2: Choy, Choy, Choy, pa bakla ko ni Choy?
3: Ay, dahil pasensya lang dahil, sirado na kami.
2: Pati ba naman ikaw, pag hindi-an mo ko?

0: 깜짝 예리 쫄!
1: 후야도 살인가도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가가미 사바나이!
0: 깜짝 예리 쫄!
1: 무덤 훈련, 인포텐, 유한, 건강한 바가이 사카로워커!
0: 깜짝 예리 쫄!
1: 바라사 단은 빵 마초, 빵 섹시, 바라사 왕국, 각 바라사 베이비!
0: 깜짝 예리 쫄!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24 horas.
2: 초이 바바갈 초이 페드리 리버 초이
3: 빌라 카빌로
2: 이사 lang guro choy ah yung sabon niya duwa ko malala sakitan mo
3: gusto
4: ready ka na ba
5: ready na
6: ready set more
7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리죠.
1: 내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석가루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바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! May burger ka mo di Choy?
3: Ay, oo! Magluluto day!
2: Gaila ko Choy sa Choy, ah!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! Para mangin, langhap sarap manang bugas ang baba niya! Bad breath!